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2026년청명장대결혈전문행동을전개하고6대분야에초점을맞춰인터넷혼잡상황을강력하게정돈합니다매체가본珲春오늘은珲春시마천자향남산촌에서다원화산업으로향촌진행에에너지를부여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인터넷생태를갈증정화해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인터넷환경을조성하고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성당위선전부성당위금융판공실성발전교위원회등10개부문과연합으로지금부터11월말까지전성범위내에서청명장대결혈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인터넷생태에존재하는두드러진문제들에초점을맞춰다음과같은6개전문정돈을중점적으로전개합니다첫째경영환경인터넷환경을최적화하고기업관련악의적정보조작을정돈합니다기업비방과흑색선전협박및금품갈취호위평가등행위를엄격히타격해기업과기업가의합법적권익을수호합니다둘째미성년자인터넷보호여름방학과가을학기두단계로나누어불량애니메이션과저속한댓글등을정리하고유해정보가미성년자에게침투되는것을엄격히방지합니다셋째계정정보및명칭의혼란을정돈합니다당정기관매체의유명인을사칭하거나봉쇄된계정이환생하는등11가지문제를단속합니다넷째인터넷오락단체방송의혼란한현상을정돈합니다저속한선정적행위유도성개인허위인물설정을통해유입 MCN 기구실책등문제에초점을맞춥니다다섯째미니영상속허위인물설정을정돈합니다자격증을도용해가짜전문가를만들고경력을조작해가짜자기개발성공스토리를포장하는등팬을끌어모으는행위를타격합니다여섯째과학보급건강료인터넷유언비어를정돈합니다가짜과학보급허위광고과학보급을빙자한음란물및봉건미신전파등행위를엄하게단속합니다전문행동기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관련부문과함께플랫폼의주체책임을절실히다지고규정을위반한계정과각종혼잡상황에대해발견즉시엄격히처리하며전형적인사례도수시로공개하게됩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석권평청소기는중국식현대화추진에서변강지역이하나라도빠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珲春시동남부에자리잡은마천자향남산촌의고표진온실하우스에는신선한과일과채소가자라고있고림지에서는산딸기유유히먹이를찾고있으며전자상거래생방송실에서는주문이끊이질않고있습니다그날의남산촌에서변경지역생태자원과민족특색에립각해산업흥변산업부민을핵심으로특색농업정밀가공농업관광융합전자상거래에너지부여의다원화발전의길을개척한데서변경촌마을은산업이흥성하고백성들이부유하며활력이넘쳐나고있습니다아래연변뉴스의보도를보내드립니다초여름귀향창업청년량성룡은병아리의모기실온통제와백신접종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이병아리들은곧산림에보내방사할예정입니다이산닭양식대상은두기로나누어건설되는데림지생태방사모식을취합니다일기대상은주로전자동화병아리사육실사료저장가공실간호실계사등을건설했습니다남산촌에서총투자액이993만원에달하는이산닭양식대상은현재중요한기둥산업으로서전체가완공되면더많은사람들이촌에서취업할수있고촌민1인당수입을 4만여 원 늘릴 수 있습니다. 남산토는 종로 변경선에서 1.44km 떨어져 있으며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닭 양식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산촌에 위치한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훈촌시 현대시설 농업첨단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다그쳐 건설되고 있는데 일기 공사의 시범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라선 고추 모종도 자람세가 좋습니다. 이런 고추 하우스의 년간 생산액을 32만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고추와 토마토 두 품종이 이곳에서 대량 생산을 실현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연합결부의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해 현대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함으로써 변경촌의 산업혁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산업이 흥승하고 온라인 판촉은 더욱 분명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 중심에서 호스트와 서부교회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입살, 목이버섯, 잣, 산달걀 등 농특산물은 인터넷을 통해 부단히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촌주재 간부와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루계로 근 100회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1회당 최대 판매액은 10만 원에 달했고 10만 요톤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현재서 왕홍을 유치해 팬 50만여 명의 팬을 흡인했고 연간 판매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지금의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백성들이 안락하며 변경이 안정하고 공고합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로, 앱을 가공해서 전산업 사슬로, 단일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으로 오프라인 판매로부터 전자상거래 출권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산업 체계는 변경촌 마을로 하여금 왕성한 생기를 띠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남산촌은 산업이 흥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변강이 안정되고 생태미를 갖춘 새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장대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일입니다. 담배 위해성에 대한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며 전민 금연에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훈촌시 위생건강국, 훈촌시 중의병원에서는 각기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선전, 전문가 의무 진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민 건강 방호의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훈촌시 인민병원,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 및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등 여러 의료위생단위와 연합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금연 과학보급 선전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선전 현수막을 걸고 과학보급 전시판을 설치했으며 생동한 사례와 데이터를 이용해 흡연, 간접흡연, 3차 흡연이 인체의 호흡기 계통, 심혈관 계통에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직관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금연 선전원으로 나서서 무료로 금연 선전 수첩과 건강 과학보급 전단지를 발부하고 금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금연 방법, 금단 증상 완화 요령을 설명하면서 주동적으로 담배를 멀리하고 금연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함께 담배 위해를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중의병원에서는 세계 금연일 청춘은 무연하게, 미래는 무한하게 주제 의무 진찰 활동을 거행하고 시민들에게 건강 상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는 금연 방법, 흡연 관련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 등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해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무료 폐기능 검사, 종이 적합 기술 체험 등 혜택도 제공해 전문적인 진료 봉사를 시민 곁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사타자 출입경편방검사소에서는 훈촌시 제3중학교와 연합으로 경영개방일 연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의 사생들이 공문 통상 후 일선에 진입해 몰입식으로 공문 담당을 감수하면서 변경선에서 펼쳐지는 사상정치 과당을 경험했습니다. 활동에서 사생들은 민경들의 인솔하에 현지에서 경계비와 국경 다리를 참관하고 국경 다리와 통상구의 발전 역사를 요해했으며 변경 수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경찰견 소통 공연 관람, 경찰용 무기 장비 체험 등 환절을 통해 근거리에서 경무 사업을 감수하고 국가 안전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 훈촌시 교육국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6.1절 군인 자녀를 보살피고 홍색 정신으로 동심을 적셔 6.1 아동절 위문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록색 실천으로 동심 적시고 노동의 땀방울로 성장 촉진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해 실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2026년청명장백결혈전문행동을전개하고6대분야에초점을맞춰인터넷혼잡상황을강력하게정돈합니다매체가본珲春오늘은珲春시마천자향남산촌에서다원화산업으로향촌진행에에너지를부여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인터넷생태를갈증정화해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인터넷환경을조성하고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성당위선전부성당위금융판공실성발전격위원회등10개부문과연합으로지금부터11월말까지전성범위내에서청명장백결혈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인터넷생태에존재하는두드러진문제들에초점을맞춰다음과같은6개전문정돈을종점적으로전개합니다첫째경영환경인터넷환경을최적화하고기업관련악의적정보조작을정돈합니다기업비방과흑색선전협박및금품갈취호위평가등행위를엄격히타격해기업과기업가의합법적권익을수호합니다둘째미성년자인터넷보호여름방학과가을학기두단계로나누어불량애니메이션과저속한댓글등을정리하고요해정보가미성년자에게침투되는것을엄격히방지합니다셋째계정정보및명칭의혼란을정돈합니다당정기관매체의요명인을사칭하거나봉쇄된계정이환생하는등11가지문제를단속합니다넷째인터넷오락단체방송의혼란한현상을정돈합니다저속한선정적행위유도성게임허위인물설정을통해유입 MCN 기구실책등문제에초점을맞춥니다다섯째미니영상속허위인물설정을정돈합니다자격증을도용해가짜전문가를만들고경력을조작해가짜자기개발성공스토리를포장하는등팬을끌어모으는행위를타격합니다여섯째과학보급건강료인터넷유언비어를정돈합니다가짜과학보급허위광고과학보급을빙자한음란물및봉건미신전파등행위를오마게단속합니다전문행동기간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관련부문과함께플랫폼의주체책임을절실히다지고교정을위반한개선과각종혼잡상황에대해발견즉시엄격히처리하며전형적인사례도수시로공개하게됩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습근평청소기는중국식현대화추진에서변강지역이하나라도빠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珲春시동남부에자리잡은마천자향남산촌의고표진온실하우스에는신선한과일과채소가자라고있고림지에서는산딸기요요히먹이를찾고있으며전자상글의생방송실에서는주문이끊이질않고있습니다근일에남산촌에서변경지역생태자원과민족특색에립각해산업흥변산업부민을핵심으로특색농업정밀가공농업관광융합전자상거래에너지부여의다원화발전의길을개척한데서변경촌마을은산업이흥성하고백성들이부유하며활력이넘쳐나고있습니다아래연변뉴스의보도를보내드립니다초여름귀향창업청년량성룡은병아리의모기실온통제와백신접종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이병아리들은곧산림에보내방사할예정입니다이산닭양식대상은두기로나누어건설되는데림지생태방사모식을취합니다일기대상은주로전자동화병아리사육실사료저장가공실간호실계사등을건설했습니다남산촌에서총투자액이993만원에달하는이산닭양식대상은현재중요한기둥산업으로서전체가완공되면더많은사람들이촌에서취업할수있고천민1인당수입을 40,000여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남산천은 종로 변경선에서 1.44km 떨어져 있으며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닭 양식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산천에 위치한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훈천시 현대시설 농업첨단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다그쳐 건설되고 있는데 일기 공사의 시범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라선 고추 모종도 자람세가 좋습니다. 이런 고추 하우스의 년간 생산액을 32만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고추와 토마토 두 품종이 이곳에서 대량 생산을 실현해 현지 소비 시장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연합결부의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해 현대과학기술형, 레이저형, 지혜형 농업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함으로써 변경촌의 산업혁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산업이 흥성하고 온라인 판촉은 더욱 분명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 중심에서 호스트와 서부교회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입살, 목이버섯, 잣, 산달걀 등 농특산물은 인터넷을 통해 부단히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촌주재 간부와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로계로 근 100회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1회당 최대 판매액은 10만 원에 달했고 10만 요톤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현재서 왕홍을 유치해 팬 50만여 명의 팬을 흡인했고 연간 판매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지금의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백성들이 안락하며 변경이 안정하고 공고합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로 앱을 가공해서 전산업 사슬로 단일 생산해서 농업 관광 융합으로 오프라인 판매로부터 전자상거래 출권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산업체계는 변경촌 마을로 하여금 왕성한 생기를 띠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남산촌은 산업이 흥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변강이 안정되고 생태미를 갖춘 새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장래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일입니다. 담배 위해성에 대한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며 전민 금연에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훈천시 위생건강국 훈천시 중의병원에서는 각기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선전, 전문가 의무 진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민 건강 방호의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훈천시 위생건강국에서는 훈천시 인민병원, 훈천시 질병예방통제중심 및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등 여러 의료 위생 단위와 연합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한 금연 과학보급 선전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선전 현수막을 걸고 과학보급 전시판을 설치했으며 생동한 사례와 데이터를 이용해 흡연, 간접흡연, 3차 흡연이 인체의 호흡기 계통, 심혈관 계통에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직관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금연 선전원으로 나서서 무료로 금연 선전 수첩과 건강 과학보급 전단지를 발부하고 금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금연 방법, 금단 증상 완화 요령을 설명하면서 주동적으로 담배를 멀리하고 금연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함께 담배 위해를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훈천시 중의병원에서는 세계 금연일 청춘은 무연하게 미래는 무한하게 주제 의무 진찰 활동을 거행하고 시민들에게 건강 상담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는 금연 방법, 흡연 관련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 등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해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무료 폐기능 검사, 종이 적합 기술 체험 등 혜택도 제공해 전문적인 진료 봉사를 시민 곁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사타자 출입경 편단 검사소에서는 훈촌시 제3중학교와 연합으로 경영 개방일 연합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의 사생들이 공문 통상부 일선에 진입해 몰입식으로 공문 담당을 감수하면서 변경선에서 펼쳐지는 사상 정치 과당을 경험했습니다. 활동에서 사생들은 민경들의 인솔하에 현지에서 경계비와 국경 다리를 참관하고 국경 다리와 통상구의 발전 역사를 요해했으며 변경 수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경찰견 소통 공연 관람, 경찰용 무기 장비 체험 등 환자를 통해 근거리에서 경무 사업을 감수하고 국가 안전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 훈촌시 교육국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6.1절 군인 자녀를 보살피고 홍색 정신으로 동심을 적시어 6.1 아동절 위문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녹색 실천으로 동심 적시고 노동의 땀방울로 성장 촉진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해 실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홍수방지가물대처사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각소학교유치원에서는풍부하고다채로운형식의다양한활동을분분히개최해아이들이자신만의6.1국제아동의날을맞이하도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맥점연구원에서는일전에2026년4월전국현역관광전파력순위를발표했는데珲春시는돌출한문화관광전파열기와브랜드영향력에의탁해2026년4월전국현역관광전파력종합실력100강에성공적으로입선돼전국제13위2026년4월현역길림성분포순위 TOP 10에서1위를차지했습니다이뛰어난성적뒤에는珲春시에서연변주관광홍주전략을깊이있게실천한결과가담겨있습니다요명한변경통상구도시로서珲春은천혜의자연생태변경풍경과인문자원을갖고있으며방천풍경구대황구홍색관광지경신숲지등특색풍경구는각자의매력을자랑하고있습니다한눈에삼국을바라보는독특한지리경관소려한숲지풍경바탕이짙은민속풍토는층차가풍부한문화관광체계를구축했습니다근일에珲春시에서는지속적으로문화관광자원을정합하고선전모식을혁신하며상품공급을풍부히하면서변경풍광민속문화해산물미식과조제락원을심층융합했는데도시문화관광지명도호감도와온라인전파열은지속적으로

0: 향상됐습니다. 또 통상구 구역 위치 5세 의탁해 해산물 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주동했는데 살찌고 신선한 노시아 킹크랩은 훈춘 특색 문화관광 명함장으로 됐으며 특색 해산물 미식 체험은 각지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 고지는 유관 청취를 자아내고 있는데 웅장하고 대기한 분위기의 당나라 건축물과 독특한 다민족 공연, 꽃술의 더하기 물고기 등 수뇨, 무형문화 유산인 타철화 공연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인기 관광지인 훈춘 와스터크 활락섬은 러시아식 정취를 물씬 풍기며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친자 레저 휴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장관에서부터 발해 고진의 고풍스러운 매력, 킹크랩 자유실현으로부터 러시아풍 라군의 즐거운 체험에 이르기까지 훈춘은 이미 길림성 변경 관광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 국제아동절 훈춘시 각 소학교 유치원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활동을 분분히 개최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명절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훈춘 림구 검찰원, 훈춘 림구 기층 법원에서는 훈춘시 제1소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검찰과 동행, 바르게 성장, 검찰 개방일 활동을 전개하고 몰입식 체험 가운데서 법률의 장엄함과 온도를 근거리에서 느끼게 했습니다. 훈춘 변경관리 대대 영안 변경 파출소에서는 영안진 학교와 연합으로 6.1절 경추 경영 개방일 활동 개최와 근거리에서 이민관리 경찰의 일상 사업을 느끼고 생동한 국방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명도시 건설 동심적시고 로동의 미로 6.1절 동행 활동에서 훈춘시 제5소학교에서는 로동 교육, 문명도시 건설, 문명 레일을 6.1 명절에 융합시켜 6.1절이 문명요긴의 실천과제로 되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불연회, 훈춘시 당위 사회사업부, 훈춘시 교육국, 훈춘 강심도 오락유한 회사에서는 공동으로 큰 손으로 작은 손 이끌고 사랑과 함께 성장, 6.1절 아동관심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유치원에서도 6.1 아동절을 계기로 자연탐구, 과학으로 미래창조, 6.1 아동절 자연 여행 및 개원식을 거행해 몰입식, 체험식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유치원의 특색 교육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훈춘시 공안국 특수경찰대대에서는 훈춘 와스터크 활락섬 훈춘시 제6소학교와 연합으로 특수경찰로 동심 덮이고 취미 있는 6.1절 경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특수경찰 장비 전시 체험과 문예 종목 공연 2대 환자를 설치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훈춘시 각 소학교 반급 축구 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경기는 끝났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훈춘시 제1소학교,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축구 열기가 계속 올라가 교정의 축구장은 활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훈춘시 제1소학교 축구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응원 체조가 활기차게 펼쳐졌는데 경쾌한 동작, 앙양된 자태, 포만된 열정은 경기장의 청춘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한편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격렬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축구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축구를 하며 기량을 겨루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마음껏 땀을 뿌리며 축구를 교정 생활의 새로운 기풍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한 차례 축구 경기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6인 과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꾸준한 훈련, 경기 중의 협동, 경기 후의 총화 성장을 통해 아이들은 축구 운동에서 건강한 체력과 성장의 품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시종, 체육 요긴, 축구 요긴의 교육 이념을 견지하면서 축구를 교정 일상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상시와 경기, 과외, 자수, 단련 등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운동을 즐기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경기와 견지 가운데서 의지를 단련하고 역량을 응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방위적인 성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에서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불법 건축물 전문 정돈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규범화된 집법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집법 일꾼들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엄격한 규범에 따라 조작했습니다. 철거 후 발생한 건축 재료는 분류 정리해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주변 군중들의 출행 및 상가에 정상적인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은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공안, 가도, 사배구역 등 여러 부문과 연합으로 정돈 합력을 형성해 주차 간선도로, 상권 주변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두고 그물식 검사를 전개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하여 실제 행동으로 도시 미관과 내적 품격을 향상시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정상이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전기에 높았다가 후기에 내려가는데 1일부터 3일 기온이 비교적 높고 4일부터 기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 내지 5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2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과 3일 낮에는 적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고 4일부터 7일에는 저온에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으므로 각 향진에서는 저온, 강우, 흐린 날씨가 농작물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방비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전간 관리를 강화하며 한전 작물 모종의 생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벼문내기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수 날씨가 많아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 기간에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날씨 정보에 관심을 돌리고 출행 시간을 합리하게 계획하며 우비를 휴대하고 교통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2일과 3일에는 소나기 날씨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 우박, 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후기에는 기온이 뚜렷이 낮으므로 도시와 향촌 군중들은 제때 옷을 추가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훌쩍 뛰어올라 반팔도 잘 어울려 낮 동안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다가도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외출하실 때에는 겉옷을 걸쳐야 하는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서 자신의 건강 챙기시고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하신다면 우산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9도. 춘화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9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30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3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9도. 경신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8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9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30도. 영안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31도. 밀강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31도. 방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5도.